0: tanda chiri ma la tang ama leo sebe pishe kaji yudishu chabudan shingi nabu lingye chola ge gyume chundulane chori na we aji nangsa namta che yudishu nangire selo na
1: ujaagi tenbe tuijan namla tabge tuji chenbe gangsaagi lodan chambal loga chuzu gyurji zhungdam so diwa lungi tenjue nangne tenbe lamyo chapshun ka nangsewa aji nangse namdar dordu su deyang bar uizang ruhi nangne yiru nyangdu zi yu zhongki jangpe kur nangba xebe mizangla yab guisang dejendang yung nyangsa sejue nyi yueba tu dagdu zheme doba zi du zheme bum lunbe cengjik milam la zheme jinlap rangla chukba tenba te yabla xube yabgi mide sangwe chunbu gyaji chegwe sungne tehinze tenne sabu dayi lo degi dawe ce ju resa purpur semo shik chung chungba tang yumji nushu pyudor nangne dige sung tusum gyawa gyebe yumjo ma jizun zheme chueching cha jangce ngani zhuwe tundu nangwa yin sadeng dina gajin dele shok tinle yue se cho gun zhe ne yang zhuwa bongcha chue la guibar shok je semyue chen yang nangsa yue bumshe yumi changme din jikdu su pumu le semo zhawar chungwe yab yungji ngocar duenga yang pyu nangse dagbar yikzhu mani dang zhuwe duba chakme ze nangse tushi sang la chue gi tuen nam ngang gi kenpa ma se jik deng gi le tuen ka la kebar chungwe jangbe kur gi kimzang ni yarge pyusung chokba chung nangsa gunglu juang a suengab uizang ta gong changmar pumwe nyenda gi kyabne pumu longmi yang mangbu chung yang chue de chewe pumu yab yung gi manang war yenyo du xiang nang zi tui nam shik la yezi ri nang cho jen du bianpo zhajian xieba guang bianzhou jieba xik yueba hongla se bianpo zhagba samzhubdang pumu nyemu nezu xiuwa nyi yuena yang yum de zhong sine yabse nigar zunmu mebe dabji yabji tukongla pasangi pumu xinsangma xik pula lenguiba tula yudu nening songzhu ki lodu demu dawa dang chongwaan jilab xiuwa gyo changma zhose yueba nangxin bian zha qianba yang yokhor dan jeba ter chumari ter pumu nangsa yang jengui sabchurgi yomu dang chala chunbi yueje nam namdepep ter nangse chunbi zhubje garjam sikdu bian zha jie yang nining lachanggi rabse ne garjam lama sikbar nangsa la tu simshor ne lumbur dang lumbu sunan beige serwe nangsa chiwi te sungwa nangxin bengi sar ti ne bengi pumyo lu ju nam ti tar se dhagwa samzhub ki kimtab su yonggui ba sungdu pumyo rangi genzhe zeba di dhala langwar gongne bengbor rangi lu ju nam shui xin tedar ma sungwar la ju la tongwar shu shu be lumbu la yu dang dadara gebor pi ne jikden tamber mika gado cheba di posar ma la zhowe da mitu dukdo chewa de mozar pakmal chowe da xie pume mito gi la bamzu le xie xube bengi denbar gongne wang yu ki dadar zungne dang tenne pumo dang yongme dadar dang zuyu ni bene yab yungsar pep tenne miringwar benghor dang jeba longchang du chendu pumo yab yungni wang dang benjo chewe ben pume che peba chene gawe che ma zhungwar ben la xiabdo piusum chokba xu ben gi yang longzhang zai ne ngara pumi yab yungi ga juan nangwar tog ne bai bai dadar dang la yu tsur lang ne lara pumi zhugdu goe de tui tiring ne sung pumu ngala thakba yin xie sung ne log peb deje pumu chue de chewe chue la tongwar xu xie yab yung la xu bai yab yungi bengi gala mazi na tobo chenpo chungwe ji jang zhogo xie gane ganenpo nang deje bengi sumin namjang jorwe yab yung nigi pumur norge jajit zene ka 카다양 제네 냥도리 낭베 김도 대장 대내 롱어 듄잠 조디 낭설 하세지 총벌 제양 하우타르보 시 쇠네 부제 되모양 자체제 낭세 얍세니라 샵도당 미세르당 요홀라 참조낭웨 방수 대미 탐제 낭살라 툴르 예지 제갑 아니니모 랑기 개왕쇼르웨 독베 차도 메달 랑네 얍세당 뼈문 낭세월 주신기 낭사 되수 미대와 쇠토 도구야가 랑당 도가 낭사를 진배 뼈문 낭사양 직대엔 쇠라 샴발로 하주 인내 텐베 젠집 시바 뼈문 닦고 섬주기 켄 인야 낭세 구제니월 주신용도기 술삼리 슈만뉴 탱직 제망아설 낭사다 아니니모 요홀라 따종 낭갑 레발랄롭니네 쉐슈제 차르페 듀인피와 아니니메 통네 시에당 차보랑네 낭사르 체메당 동대 차보당베 마제 뼈엔 차보 섬주블라 뚝신기 낭세 레바테니라 셈쇼르네 차르페 제베 마세 류데니 제라니에와르 니에까급 수르니에도 낭주 시에 함준 시에두 뼈엔기양 덴바르공네 낭사르 체메낭 낭세 빈제니와르 세주용와르 도베 가양슈마뉴발 슈바테르 뼈엔기 원농와르 공네 니에동 차부당베 매주 찹지충와 요호르기 슈와뷰네 랑랑기 심중도 젠장 대뒤수 라마 샤게 젠젠 슈바테 낭사 칸주 부모인바 대로제 조던자치 제바 켄네 대로 교부용체 두 제겐시라 주인의 낭사를 최시 제두 낭사의 랑기 견고에는 표현해 라마 수대나 렉바 소 슈벌 장부태 라마 샤제 견제 세라 예룽라 슈바 대제고바 송두 변자 진기 낭사 장부당 차라 유바 체네 체모 랑쇼르도 공대 차주 차부당 융세 카제가 낭사 대종중 얍세 로주기 대주 자제 신내 대지 꼴두 세다 레 마세베 낭세 구동 샤고 듄팔 토그레 맥벌 샤고 바당 샤 듄제수 메르세 강세장 드벌 퇴네 대신 리셀 샤 듄팔 토그레 맥벌 풍부순갑 낭세 남시 신제 최제기 간주 드벌 켄네 대로 최제 마식 제네 조던 제벌 칠로 땅외 Gulu Teran la Tu Jain Sui Ne Yue Ba Yabse Nam Ki Khe Ne Se Lao Tarbo Tang Che Teri Chun Be Ngo Zar Chimbo Chun Be Ngar Je Nam La Gyo Sha Pu Ne Lari Kim Tu Jomul Pebal Shu Bal Gyo Sem Chak Bu Nen Den Tu Shu Ma Bu Se Lao Tarbo Jain Jep Sir Gi Yum La Pu Dang Ma Je Wal Kim Tu Pebal Shu Be Pu Se Na Su Chung Gen 렌지 김도 페브 데네 미링월 낭사랑 최라 페브규 마중월 세제 니메 더비 교나중화 마세 낭세 야비용양 젠타바 야세라 슈베 나와톱네 용세 욕당 제바 장배 쿠르시수 페브가 람지 주변에서 라 탐주기 조던제 데네 야비용단 제제중외 야비용토 니에다 최와중 낭세 ngārgi lūjū nam shūbē gāwā dāng jōwā nīgā chūngwē jēnjā māngdūsī nāngsē tāne lājū rāngla pēpār shūgab yūm gūlūng shēngnē sīmgāngnē chīr pūdū gōng tēr chūsām chākbū jēbē sūy jāng mā shēpār ngārū lūng tēmbē lāma shācē jānsēngi chūngdū pēpār tāngbū lāma jēwār kākcām chūngyāng jēsū lāmē sāne wāng dāng dāma ngā shūnē 주바제바 낭세 낭민남기 켄네 막봉 땅대 권벌 또르좀 망부충 타나라마라양 레디차르갑 라메 주주모자르제 망부땜바당 낭세장 라메가싱 좁다땐두 뺀방남 할레네 슈델라 막세남 퓨데 교샤 차부제네 퍼시 파노르당 제바세 러우타르보 라지 퓨네 얍세 노무숨당 낭세 엽융제 최라슈 세 라우 달표의장 제시 최신경 도 최제바 남라 주비자장 졸외 최조 디기지가 뇌라 롱수 제벌제도 시비디아
0: 탄다 생긴 나발 생겨 추억에 돌린 비다비가 로게 금유메 춘들라네 초디나웨 아지나사 남타지에 센트바타 푸셴이 디슈규 아지디 타 추숨 미나스 푸셰카지니 디슈구인 세로나